0: 타상에 떠나죠. 빠딩어 뜰래.
1: 너도.
0: 응,
1: 한 번. 다들 복성신이 줘라. 바이탁 파징은 팔레가 한바길 증디 꼭득니 비싱디 그릉라이리야 어부너 증 보이더 디니 가이더니 비싱디 보이더 클라이머니티 자니자니 샤몽고 릉시릉타니 보리타니 바니아 클라이타니 너쿡 사남타니 보이더 클라이머니노 뚜이보 까이니 파징디노 증샬리던고 디 어부너 이 지니 부국부 사가 지니 낭에마 당에파 나나 다브라성 사이클랑머니 아우 Sabsi, Jung Jinny Jani Jani Hukumurai Derogo, Tabuk Jinny Hukumobo Eba, Agini Jorani Tong Mongo, Umahai Kabangma, J. Jaya, Joang no money, Kaisha Ride Tong money, Amubo Jaya, Hey Diba, Gabo Jinny, Jung Joto, Gok Jinny, Nana Dabra, some cycling money, but Sabsi, Abo, Shoy Yangimano, and Gay Abono Shoyno. Kaito no poito clanini, gay abanung, gubino to guitong, kaito gubino to guitong, nung poito, nibishinti, shuriman bishinti, rutugdi, nung ninia sungmuni, piromung mana. Padigitanana hambai, de funkaham, jatanana, hane haitisha, malene, only shallow, kaham gruntongi, kanatimunarok, shalkama panda, FMO gentle, agaspani agartala, sarsa point dog, megaharso.

아승 하나도 코랑반도 땅내를 잡몽 가나가나카이 카나위노 바이나카 카클라이노 록조토노 카나도사 카나 엔조케이 동카나이네 저라 뜨르뜨르 당에동 르잡몽 카나르르 테보 카나나 무증르르 가야다케 어즈라오 하이노 하이노 록니 바게이 테 땅샤 카나도 르잡몽 카나이동디 데 로기동디